0: 파는 곳은 혀가 있나야.
1: 어디 보자.
0: 그러면 네가 내고 드리고 이물로 출입하는 곳은 혀가 있나야.
1: 어디 보자.
0: 그러면 네가 내고 드리고 이물로 출입하는 곳은 혀가 있나야.